하신 바라카 하심의 이름이 하냐네 아바니 에멘은 디베마 유코하 에뇨미와 구르수레카 하이 아후 피냐네 아바니 에유 아가노 케메 하우 페페토 세냐네 마리 칼토 야 부이사카